0: 땡! 잡이 이리다.
1: 와지아니.
0: 맹서라 모란색.
1: 이거 내가 먼저 물이나 하나 싸싸한 착지.
0: 아우 쌤 구달롱.
1: 아 엔다고 에 멜로 두지. 리벤고 문타나 라시민 포가. 엔데니타 우스야미 나 이부둥.
0: 야.
1: 내가 보가
0: Bye bye, Mwaj. Bye bye, Mwaj. Dango.